0: 아두니 아두나 아한 바콘랑 인키바 마마 아두나 코라우 농가 크라바다 마타우 망암 타우보다 코민비 마마기 사룩 해컬 레컷탐바 카우퍼디 하이나 타악파니 마탕다 세클라 파이 크라바나 봄비 한질락바다 세클라기 카이동팜 캉다바나 봄비 강아우나레 하이리바 시나타리바시 에코이기 타와이 미렐 아시나 학상 폴랑 타독토나 파이토락라바다 강아우나도나 레이버기 마삭투 타악파니 아묵수 세클라기 마삭라우라바 타와이 미렐 아두나 팔레 마마 아마기 피북눙 나와 코이카우눙다 아묵 상락로 하이나 타리바니 마타와 숨나 Lai harau bahai ribat lai tau tin tau amasung irat tau nigi oiba harau kumai makal asida mitai zati gi mapa mapugi haurak pamwari singbun kaya lining lai son sana lonsat amadi inat ki oiba masal kuding maktu mayek siyana uli asigi sumatakta lai harau bada uli ba ikwai gi mamal yam laba lan amasu oi riba kunung zagoi kunung isai folk instrument pianana singba si lai harau bana yoktu na thambiri bani Masina ikhoygi saktam asi malem da saktak pada asa ubamateng ama oigadauri bani nasi di matamgi khonglai matung inna lai harau bagi masakta ahongba kharadi lakpagi mami ubaphangi mamangai gi matamda sinaramba langteng pung taudri na singba ubaphanglaktre hauziki mirol na phau sakkhangba yauna raktre masigi mahutta dhon clarinet saxophone na singba sinari basini sita sunatana khunung jagoi khuthek sathek ta phau Anoba modern oiba mawong da semdok sadong narakpa yaurakpa dagi masagi asengba jagoi kuthek satheki masak adu kannaba haiduna Manipur gi umanglai kanba punbalup ukal hairiba asina asawba thaudang ama sulobiri aroiba sida panjaningba haibabu ekoi khudingmakna lai harawba hairiba jati asigi maru oiriba haraw kumai asitadi jokhannaba hona minasi haibasini
1: Lai Harauba Amasu Masigi Nungi Oiba Wapam Haiba Hiram Sida Dr. C.S. Manikumar Nangangba Wariwatai Tapikre Thauram Chadokna Tahanjari Basi Akas Bani Silchar Kendra Dagini